0: 자 하이 쏙 배터리
1: 오 야리 큰다
0: 짜리 해외 짜리 짜리
1: 하이 짜리 꿀 왜 따지는 꿀 짜리가 비비
2: 따지는
3: Radio Indon di Culture.